0: 마지막 마이. 아니, 스몰, 대책에, 조금 얘기한 스몰 유지지, 노트 코드야. 아니, 익스프레션 그리머스, 노트 코드야. 아니, 이제, 저기 노트 코드 안 지지도 나오겠다. 그치, 이제, 나와야 지지도. 난 노트 코드야, 저거야. 저기 나겠지. 늘 양치했네. 저기 지금, 비슷해 보이고 하겠다. 우선 비슷해. 저기, 뭐, 이모 그려서, 우선 비슷해. 이제, 저기, 이제, 집에 다 하차했으니. 내 뱃속에 있으면 거의 위치점이 다른 거기에 많이 지켜. 때문에 이 데이터 중에 다르게. 근데 지금 지각이 되네. 노세. 우리 남도 대기는 대기는 지금 다른 거기에. 그게 지고 있어요. 시대나는 의미네. 때문에 이미 두 대기는 거기에 지금 맞춰서 거기에 두 사람 의미네. 그게 위치점이 아스켈. 우아테네 웨스타르트는 다니시게 미스크도 다방지 스위치가 네치베니치 스위치가 커비스 바보타이 코게 주어니데 이미 주어 체인 코게 한데 디스코로 두드린 코네 주어니치가 그니까 이제 야비치게 그나스모니 코메시니 그니까 스위치가 코게 자치긴 마그 키비게 야비치 코메시 그나스모니 Kis nu ya yu, yu ya gnaht mwyn yw tynnu. Gis na nwy tiga. Yu ya gweith ni mwyn tiga gwe. Mwyn tyw mwyn jaji, sabitai gwyth ma'r mwy. Mae yw gwerthu gwyth mwyn o'n yw, gwerthu gwyth ma'r gwaith sgwyd i'n anon yw. Nis ni yw nyw'n yw, yw'r campani sgwyd i'n sgwyd i'n dod yw.
1: Yw ma gwi ha, jigi ba yw ha, wes tinga, yw jmach anwyn. Dan hao, Tukchika is ya spin winigia, oo, a wee two dagnotska to go name sad. Together, it's down notch.
0: If Nanus can, and I'm sure you're Yavitska, not after bonus. Nay, make out smack tacking into Celia, Quiz Magnuga. We wait here, Quiz Magnuga, and his Nanuska. Tatin Smooder, you can't do the English. 무에서 무세, 그래서 많이 늦지 거의 안 있습니다. 그게 이대전에 누구지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이대할 수 있는 수호입니다, 내가. 무에서 있습니다. 연지 가만하냐, 무에서 이제 다 구운 거죠. 누구지 한다, 지금 지식 학이야, 난 이 스피드 했는데, 네 마지막 이대 다 뭐 이제 아니냐, 지금 이제 좀 다르지, 누구 시지
1: good day, Uchimakana, Matthew. I didn't ask him, Nana. Can he beat me, Jajibe Jim here? Check where you are, book same Najem, you being what you are.
0: Check where I mean, I have with my guest again, and this which can you see the bad mood, I mean, I will reach it. And a new year, she me grandgets for it. It's a grandga. I think I'm with six magazines here. Can't get to grandga. 무슨 나 뭔가 스크 배가 계속 스트리트하는 줄라이 그래서 거기 스피심 뭐 배가 집에 집이 그거 거기요. 참 스타크시네 쿠벡 메일 아니면 케미오 메일 집하. 사실 뭐 집이 그거 거기였다. 사실 스트리트 뭐 집이 그거였다. 뭐 우여신 나야 차라리 부탁이 거기요니 피해주고 이거지 말도. 뭐 케미오 뭐 선비는 yours were with our yard. Yours and Tim Dowdy. Yours and Jack. We wait back to the Tim Dowdy and the Canadian stuff here. Then I'm stitches, masters of steel. Say, can I get chicken? We won't let the Jim then take it by man's work. Kid knows she's got that cool who's got no, he knows it. Okay, where she's at it. To you. My hag knows him, take them with her time out here. Then you always take no technique. Can you? 자식은 뭐니? 이게 지금 보이거든. 비게 이거 이그나틱 무스가 되지. 내가 쓰지 못하다 무스가. 저는 이제 이그나틱 무스가 쓰지 못해. 미워하게 해. 뭐 우선 미워서 미워해도 미워 기분 해도. 미워서 그래서 말은 좀 미워. 왜 왜지지? 기다려. 왜 왜지지? 그나틱 거기냐? 못하다 거기. 내가 쓰지. 나 스타덕에 비 막시. Tiene su ser.